그분 보여 오실라. 대부분 내 기판론에 오실라. 대성나 아스나야 대부분 내 그분 후에 구워 루틴에 셔요. 대성나 서패지타 서패지타 아스와야 독보대게 내셔 감사하게 내 타일 감사하게 내 타일 기분에 높겠나 기분에 나겠나